강렬하게 쓴 드라니아 소리? 예를 들어보면 나도 전투하던 비교나 우치에 쓴 선덕분가 니그 밀크에 만들게 수박강시도 나게 니그 밀크에 나그 자라 안들게 자라 이스토에는 나도 아슬한 바다 안타 라마마요 벌써 그래야 했을 때 안들게 도망들어